0: 최기라 인내바 사모레벨라 호항 that audience 아사페라 마니 무치만 아사페라 사사마니 에이 아이 마메리 두메라 레파스라
1: 야트라 우치니까나 한테 해야 하고 마메리 두메라
0: 이사나 마라무바이 이사나 미테인 기타미 알고 하는 레파스라 Watana we man. Wore we give more to drink soup in my car. Eh, get another twice of what's up. Whoa, whoa, whoa, whoa,
1: whoa.
0: ana le captain Frank mo kileba.
2: Can I talk to you out there?
0: Ai. Was it was I corner? Ga di opola le zona. Mona na di ne bubu mo. Ali Standard Bank Arena. South Africa. 1991.
2: Every day we go home.
0: On May 25.
2: Turn on our televisions. There is war going on.